0: fucking coming.
1: 할지 마요.
2: Ano.
1: Stick
2: finger.
1: 루파.
2: Gay sex.
0: The 루파. The 루파. 루파.
2: Gay sex. Gay sex.
1: Oh yeah.
2: Ass.
1: Absolute 마요.
0: The 루파.